0: 조바남바 샬라나조종제 세뉴취지 토종종쿠드 뉴시에짜로 뉴투비코 효주니 사바미 예똥가자세비 토종종쿠드 자로지시위 마네 루동쿠네다 예인비 토와유바당 다자 뒤촌도 뉴시에샤동톤니 로비 고점도 자구도 세주에 니게 공 상괴버라 나조종제 세뉴취네 히도시와이나 나조종제제 힌종쿠르시보 힌종쿠지 뉴시에송저마로 차다동위 뉴시에 자로 고자시위 존도 취토마이비 세뉴취소 다르에시다 소비 체주루네 레데데 빙고츠비 뉴시에야요 존초 군차네 뒤촌 군차바 뉴주슈데 고도쿠 진로디 체지도 고도지자 니에클라 차이바레 민야바라 취대 렌즈잖아 뉴시에 자로 예토 제자 니자게 고자샤와 마제 힌존 텐제도 메리로히 텐제선 로쿠제 체드 텐제 자도 던지로죠 레요도 존초네
1: 俊托巴雄月想咋通到西雄这位小女姐送这家家牛牛科学特别蒙佩下月堂毛宗兰爸爸给了大姐所接天凭着蒙博天月那这种就是你去接你这个嘛过在计划的我做当不也能够拿去呢接住里东街切正清康出发的让自己呢切都蒙我过车接当个就过你当我当当月 去的三村他妈当建制浪库了三土五所所提及人家做内头随我当接不及人能进及年镇村地冷路做内扎四级擦次别宅基马拉来定点日卡个年级开立级通过得知些年年级五所甚至装作家当日这些主给当忙些不及定力是提个人就跟地当有装作的计划呢 刚到当铺一把当我在这几万能够在里那这种就是你去接他不在当铺立即下头谈求些的让这家呢见证两体启动层在叫他爸妈些三年地给东吴当中这些的让这家家建筑当切过帮卡得不切动啊三图见证你把切了动啊姐姐家就下头上你们拉得些有去得去接定你当 庄地的节是不是十七庄初十七各自的天气的节让些一得起马拉在都县里住的东东当对不起是不是集中这节人生切过帮卡地区的住呢扎斯当年纪念不里当这座当扎克了年纪批记东当切不得了休息东当浪库的当年格尔玛健康你是在急忙的东啊对不起蓝天座你是在急各地家自己写办马些 제위 녀츠 담망 초지 루인 참체니 존던 제위

0: 다탄다 가지 라간 통데리아 김장정 간데리아 그래서 우리 직 차시 내리려 봐 그들네 고츠 저게 년저로야
1: 다다 능은 주의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숨질 매발 나 두전정 안에 긴다면서 어 뒤갑자기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안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어미강게 강비 비제르디 약불차 두전치도다 강바 동바 샤샤부터 가지 자잔데 지금 삼릉인 비서 저지다 된구이 녀치서든 지샤부터니 Driving as Sergi, Nedding is some chickshan. He benjugin never shook chip temple. That's it. Tangman agenda, Kim Zandonga, you got in Ziggy. That benjugi, or Pendrechum got in the Malmanzol, Shirchu. Then as Ziggy enjoying him, or Chicken Jungans or Communism Sutuna. That benjugi get well, shook chips to Chen Yumba. That's a nisos de egg combination. Jignaganjig down, class as it. 책임 전부를 지원 동부시라시 아닐리 벤줄 벤저 팀만 봤지 로스만 겨 근데 마세베게 책 만주게 되와 어 전한공가 어 대외견에 만주 내동기 저치디 벤줄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데디 조스디디 이골을 봐온 나 도체 미저기 도체 이골 카데자체 정강일 도체 벤저 숙체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从 유고지게 예동이 정리로는 어 도시한테마 어 주주 도시된 이내 임신다 어 노담만에 때문에 주주 장수 도시니 또 거기 유고지 남자 친구 걸 어디 이게 다 좀 템버릴라 어 망할 치게 용을 증아 강보 숨증아서 어 예전에 차선 주주 계속 주주 제거든데 다 직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기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약을 떼면서 다 디네 차선 토보니네 전에 업주 쪽으로 보기들에 다 디능로네 저 번리르스 다 거기서지 차인네 직대 김전정 로이 장저 뒤인다 금시지와 바위는라 아미는라 부위는라 그나 제 강가 장저를 다는 체비에디 디능로디 김전정 간서 해내리 예 마샤메 교수를 참부를 시도가 하는 또 남기냐 김정은 장르다 된소도 안 하시면 대체 김정은과 시민이 그런 마신에 장르 굶시디 비내 메디 또 지금 주발에 나오기 메 교수를 또 시험을 또 두세 남기 장르 야가다 된소 지기 뭐는 뭐는 피 디디 시골 건설 빼대에 설제 또 지기 그리고 리도전 어 김전정과 단단해 전화 숨지섭게스 샤데 다디네 김전정과기 거의 남정 체스티 민교 어 저디 설든데 소수 관리엔 세교인데 계속 한거 돈제나 시지 식구지 다디 인원을 찾았는데 망고지 기사 용디야 어 샘레지도 걸 다 지금 드리브스 더게인이라 이티 치드바 달 하고도 간서 나가네 저선 제 뭐시 준진이 강바디 젠직보다 비제 약으로 투쟁 겹샤고디 단 드리브스디 망불리 권은 다 딩상 변주 베게 축첩 친데바 다 미래에게 뭐지 마당 스파간 야 미지 미니스이네 뭐지샤스 메겨서지 어딘 레기 간이든데 에 두세니 간이 사브지도 체체용도 어딘 저터네 차세니 지유고주의바 어 체체베 위인랭암바 어 지금 정미만 시중바 댄슬랭암지 따와 두제서 삼자르 두제 딩규 지금 주부스도 갸에서도바 두제만아 어 파수강갈 지금 라냥조 상설제 도훈 건조 망치네 생이 결의자대 망을 리그바 다 조디 결의 제거에디 간서 내린다 남규로 댄슬 야부제 된 어 장저디 야부제 나무디 앙다무 장저 다지 내린나네 차샤네 레디 어 간저기 보유기 다지 어 팅군들의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드바네 칼팅도네 적적가다 직전 아니 군저인게 신의 마신의 셰드 셰드 서하제는 지 정만 보고미 다지 쇼번에 차샤네 레디 ཁྱི
0: ཁྱི ཕྱད མི གསར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ང ས
1: 那个词人
0: Shukchishiro,
1: Kulei benzu tangu sadi, jing beme longje sur maje jeba. Jin bu kashe yang, jik kersang su u dindi yang, jik padong e di rang shingi shuk chibarashi. Du chen jik changara tung e nianra, kiamre kya e nianra, da gulu e nianra tenzi dadwa. Da nang shingi jik guangze di ya padu dwa. Da dante ganzu bu dine jen. And

좀다 송도 숨겼으시. 아, 도시엔 모두 참지째. 다 대단 초총 관심다. 로직 시험에 숨기 죽지도 뒤시나네. 아직 간이 새로 제기네 저전. 진이 시험을 두째 심기. 다 내친네 저선다 안 죽이지. 어, 이 거기 어, 갑자기 하고 심 내랭기 내든디 하고 배 셔실이 하고 죽제빈다 안 죽이. 어, 망조이 단답도 차찬다. 어, 김상 정강기 용보된 저 지 망은에 전에 진이 실었. 어, 다지 어, 지등에 전에 어, 진이 숨네 도제 처음이노. 다 자선다. 어, 종교를 차찬한 저기 어, 요고기 갑자기 되나. 담불 믿제니. 아, 그래 셔슈 비제다. 된서 척한 거네. 공배당 다 망조 용보 바래다. 디귀 냠디 변조 공배당 했어. 다든지 가진스다 저 강근에 저기 계급을 가지고 있게 봐. 어, 지금 간이 있으나다 지메요. 도전이 봐. 다 대비 강부 있는다. 로전조의 기차기 있는다. 어, 지금 면제 기능이 있는다. 계속 연주 있는다. 계속 강기 돌다 계급게 잠경수도 전능전 땅을 시조인부터 두비인다 단다 시조인비게 두기스 두세 신길 시합이네. 이만제 된데 어 인기만 받았는 아주 기분인 레노션 도전 시기가 보는 다든 저 기분 저 영안에 차선당 안 저게 뒤도 남군도 같이 군진당 이거진 봐 망조는 세세 계기불에 망조에 같이 초첸다 다는 이제 영조 땅이 갈 인긴직다 땅이 직 그진 초긴치 보고 난 내친이네 땅이 제수 장과 섬섬으시면도 나 땅디 어 델리킹민도 아 갑디 지니 삼성 망조디 직장 통해 매발 다단다 간저 이치 너는 충중이 있는 저기라 어 직장 걸로 계속 줄리가 있는다 또 공전당 야부바 센터체 대본 기긴 지다 파워도 당 간저 별 진주 동기디나 가면 되게 겹스치고 도체니 그진 침 인스첸 망조 간게 땡죠 능기 봐 다른 이네 자산에디 먼저 중국 공전당디 다간들 수직례 덥체당 수직례 전당체 기금내 자신의 동조기 기급도 제 찬대 보면 나 디톨 자신이 심딩네 아 나도 전 대도 디강 대전 나 망조 디게나 삼릴로스 야불 시께 중국 공전당이 그리 활당 안지 배미만 디게다 기신 잡고 있어 계획 중인데 다 그진 체스 쉬어야지 도체이

0: Düsere sanjur.
1: Düsere sanjura.
2: Se namba to kungkhan su xiang la mlam ne gamang ai sanjur shu yi. Yu de ge de chue xi ji jin ji ge ro. Zhong gong zhong yang ge xi ji shu ji jia ge ji chu xi ji ping ge. Fu yang jin xiu shang sun zhen kang tu. Chao xian a zu dang ge xi ji shu ji. Jia duan wu yuan zhang jin zhen a dang jia mu nu ge. Ngai ni luan qu xi ji shu ji dang yang tu. Zhong guo dang chao xian jin zhou a de wei se tun zhou ju le gun de dong ni. Jia ke nin bu dang. Jia ke nin bi mu ma la di xi de wei qi wa ra chun de. Sa gu zang ma xi. Zai leng ge xi de ding ting dang. Zha ji qi. Gen qi de bi le xi men de yue ji xin ge. 三国比卡从这个创造大顿米西的军的许多一百年呢，创造大国了，大顿西才军的党，这个偏就是武林，中央长期用的抗所，千把朝给你对，就在塞边，人民的权力比大公判多久了，公的休息动就过节，三节了恰恰些年，权力休就是人不容易了，学有呢公的动就党，人民的权力的你，你的聪明侬，娘真退就了，公的动就一把些。 三国比卡从这个垂地地堂五里的许多一百年呢，面对这个垂地地堂五里所千把聚集大土壤呢，的里面当面对鸟从恰空当，面对下雨垂集，村民许出了药上一句里段做泥土规则一百得意，没有呢，千把忙不，两个人一百句，面当面对鸟从恰空纪念卡当，我们今年正式许就第一把日。 六千六吨比例有国家当中央党家批西街抗给利用规则卡拉的下去。六千吨级节利用一边个及对催党的协定，女校越狱六千六吨把人连江恩利用推举了公的同期。罗素比现在主办的级别把人，一六年多年周六六千六吨比例有香港一百八个币规则写把日。 一个人三个卡当六千卡给利用来给中的干年来给你，你配红盾一元八日。 卡松伊斯热格顿擦巴托尼捏出了表演呢，伊斯热杰热格顿达拉伊朗兰家国的谢永荣，让阿热热学友呢用的皮巴马杰，伊斯热杰加苏马给伊朗拉拉扬马杰举扎真谢月巴日。干嘛爱上就了，咱们启动铁笔面容。 卡松。 伊朗尼格节内出的表演呢，第二伊朗扎旗棚的三扎班的伊斯热拉马端下雪，半场多雪恰扎西尔巴日。三扎农伊斯热吉达腾节下雪春呢，来比亚林古巴当，加西伊斯热吉亚里巴嫩老居所在建筑当，年所下雪门团八七，伊朗节地位多年当，多些七位下特许就引起开巴日。 一日当法律线，下面接近过出门的一切队员，一加上伦敦的有人就先进这个世界当土地黑的，沿着了三扎黑板的有人到处说话了，专门的下脚了，加油了下脚印了，或者说他有人话了，满场压机，有的当二十所当着话下脚了，兄弟们就女伴端着一路黑板是。 年至中秋节，来人真的用到了好大这一年，南昌多种节里面，军火刚来供应八日，在六月的当铺内一百八十。 春节里面，军火党、建筑把所做的筹备用到人队得了，村里里个党，加些马钱所借，村里用到人家卡，俺就俺对年年，没听年冬人家家借了用到了这一把日。年对老大总给拉康中大多，也对其中村迁出借门品，一个八一把日，一个农里头边平均给着党，新品开始，成了成熟季节，入着了一把日。 年段，拉西班就是四百块钱，可有松松之气，还有所过木有一些过百万当，一个八月多，大哥为人把得了，俺在春节一年说，大哥的一百当，三折了年八日。来前，拉西班就是四百块钱，人家给可有松松给吃了，吃得了一个八九当，空多块钱，开了大忙做节，让个俺先看可有松松能修着了，拆断下军八日。从空间先看人家送去，点走一年。 这一批新康松松也不下去，年头，这一种拿着拒绝人格、贪官党、穷人居多，咋算的？轻松冷的米八党，有八党九年，涨的八党，现做年，拿数将就是一切切入东一八日。年头办过总给，后期损失了全台党，现在说不了崔大喜人，有点给三百多党长儿气味难以解决的送了去年，后者人们不得不骂些。 打算参政党现在都去崔大喜被军队党集团参加军备干的十一八日，现在把天地六十三军学出来。
0: 남사 고리 찬지자라 사거 찌지라 루딘주
1: 뒤이 람도라 사든 바 까나 찌지야 로토도
0: 배지야 로토
1: 배지 로튜린치
3: 생각나 봐서 꼭 감사 다다네 부조 롱천년 체래 콩 강기 롱천체 부조 로토교 뒤추리 샴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브레까지 힘조소의 존재 나위 부조 로토라 예존네 부 메타 류 다와 이피 다피타 자카 칩조코 노트 도두 제쇼리 로사 히랑니
4: 제제제 딩코위 지라자 게 팀바 저거 사기 냐와 양옹엔조 랑크챔 제지 야르타 쿄모 로다 쿄와 치투 남랑 유제 나창아니 장디 우토 야르소 간친다르리 나치당 상샤 사카터 챵딩고츠 진대 장바르 요마자바당 류자바 쳇동와 지샤괴 로크더 자탕라 촌텐동당 챵지 슈닝은고 갈레가 예보시 괴즈 쿵가 다던노이나라 치주 나랑 유제 나창아니 장디 우 톱존다 베다 예바가 우통고 추신가 데니 간친다르해조다 푸게 간치디이나 달롱반달펄해지도 데니다 나치도 상샤가 사카카시라다 렘이 차드위난고 추신가 땡외 진데게 용바디예라 요마제지 젤렌라도 류제지 젤렌라 쵸톤지 젤렌라 데게클레가야모 조괴제캔가 데닌조 쿠크 자통리나라다 촌젠동조지케레가디기 야모조 차레도 아니 슈니 멩고클레가다 소야모조 괴제캔가
3: 데네 치축솜 니드조징가차 니니 니마랑 챵드소 답단잠 랑드 치축솜네 시디치 축솜 파르폰토로 뎨브잔 로코토 카와챵드 중진조 위장 로제 힝비사코토 가스 차동 파버티 수티다 너브콩고사 그 치니제 님시다 응아차 예네 야 토미랑가세 야나 던조 쩨쩨데브시 야 심플 밤나만 퇴휴 상가마라 니토초 뎨므르즈바 다 베다 히바 기치바 쭉솜 니드 조지 응아차 니네 니마 니챵쭈 니능니 니마 기챵테 랑챵솨시다 테랑챵송두 타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쫍졸 니데르티나니 다리 다완디 답달 챵송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쭉솜니 베다 응아바 기치바 쭉솜 팔라 본토트 쇼카나 키데시나 본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킹로만 쪽게 익잡 구지 뎨브잔 룩사코트 카와챵드 중진초 우이잔 로제 힝부사코트 깐스 차동 파버티 수티트 넘부티 길 한국소 그리제다오
4: 제제 Tinis

0: 타가 쟁고 퍼바 켈지 거데 쇼샤 퍼나 발라 마자 커보 레 아유 나케케 무지 테유 나케케 무지 타모 커존 탐제 룰라 조케 고 나자마 제레 코르켄 요바카 소르자 보곤 리바타 레치네 도야마 탐제 척사니 레 헨간바 탐제 척라 차레 롬바 탐제 지라 제레 르모 버제 간레 잠소 피레 체레 타베 테른자 켄 요바카 도 부두 마카 칼라티니 쇼로 용베 가테나 데너른 고 톰바제 라 소와 탐제 다테르 타켄 요바카 데 자촌 베 다타 타켄 요바카 테나 봄보 탐제 타 마포 탐제 베데 체제 타베 텐 제켄 요바
1: ཁྱི ཁྱི

이번에 덤블링을 가죠. 그래봐. 디니메이네 나라주 개체 추 줄네 하나 올라 미만을 샴디슈고야. 덤블링을 샴디슈. 도르디네 아니 카르레스나 진중이 임베이네 나라주 흉진인지 차도도 그게 그게 연계스네다 연계지 그런 거래스네 안데스면 왔음사시도. 나주 변종이 아니 선주 연주기 내가 지금 지금에는 샤샤베이나 中国共产党的杨大伯物质完了马上做给落地的盲病拿了你看着是那特别给你看着是那准备的给顶把顶都不给团顶把顶都不给团成不成下给团顶这一级给看着是那盲做的也是接纳了呀看着是那看过地的看对地的是吧看看着是那 디린상기 년조사비 탑라인에 다이나 원나 카르즈나 이 디기 수준기 년조기 탑라서 규제 송대제 다양 카르즈나 진리 고고른 마대비체니 카르즈나 난데에 다가르바 다 이네 탑람다 나베 돈이 베이네 다 조단 거야 다장 계층부리 성기도 뭐시 직 카르즈나 나라도기 인지다 인지기 수준디 모투 카르즈나 디 야구진일 이 야구지 줍대기래 줍은 것이 토할라 년주사백이 탑란티 난주 관계에 가르스나 겐슘 다르송기 가르스나 니 관계에 가르스나 롭조 야구지 지다 야구지 또르뒤니 세베 이내니 나란쪽이 다다 디시스인지요 막 이지기 디세오다 점블링가 페일의 중의 균도 좀 군대 단계 양답에 구두르산 페일의 중의 균도 사바디 덴바딘도 토하네 못되지 집피게리 니버디 배우기리네 但是你也是对的那里对面那座车是吧听说说了卡的是呢你他们那座军的等不灵了我就去过呀听你那里是心中感觉差不多好多宝贝给连接前面多少东西连接给心中给密切面多少东西是吧听这些东西那是

0: 사자 강자 강게 카르스나 사티다 티 제바 카르스나 아니 루규진이다 제바 망수 라소발라 중어 망자 난체네 티더비기 카르스나 벽이 피게다 제바 남았어봐 니 지라제바다 특집 벽이 카르스나 딘데기 나란 좀 나나 유베기 수준진이 된 소리 안 카르스 체지도 되기 쉬워 되기 쉬워 카르스나 자시바 능식이 카르스나 좀 망치야 돼 딘데기 쉬워지
1: 那是自己去，给点那了呢，就送那了。但是今天准备了，目前有些来送送。那天这下，嗯，腊月没见俺来，他先结巴。这都准备半天，就得新疆，忙能地基点吧。俺那兄弟就家下多了呀，俺那这干叔来，俺那腊月准备特别。
0: 我听这个，他就没留着去。俺那俺那的农村，他听这这单独来到哪里去？到哪去？农村年轻给培养给给他一个培养给人呢？俺那这中华民族给，这葡萄酒买人呢就应该吃呢，松江的特别的，你不买么是不吃么？同样的，有人呢，那今天年久三百，哪里呀？他那老板准备特别。
2: 还有个电铃，听着，别介，是吧？我这也唱不了，你不介，就跟俺老婆同样去，我们就选意思。那时候给他们那个名字背上不就送那送土鸡去？别以为金州东面落冬就冬，或者周生可比丁真学。

0: 개통오유타 콩키 구르지게레네 사바르 규급 겐지탄 레겐 사바차도 크르협에 니바르투 체지 티웨 토웨 토네 첩시탄 준탄 주주제기테 최강 틱토바 체크 시진핑게 드러사베 중국 캐주된 배지조 링로티 공바 롭종 딩섭 체디 코와 딩섭 림바탄 당 중앙게 특주 규지 나르괴 로타 최별 라다라 튕규 체크 니티네 팀종을 지구로 치바타 랑도앙 팀종케 삼루동다타 팀종케 제단제티 레드르 꾸디동와타 네드르 타주치크 체드르 토스윈타 정준 네부체디 숭장 최장케 첩시 정시 균형 차괴시 네드나휴 리장키 민아라 땅용키 양타베 시균 체제 다와 주바타 라린다르회 롭종 롭스 딩서 비신휴 안주 지준토 단주부타 망라 디기준파 체리타 튠베 특주된비 무진 무주제기 지란자 초유네 튠규체디 단중앙기 특주규지 라다라 치켄타 자주비켄 무주부제 약부치크 무토 딘수 타종타 튠을 실송신 춘이다라 차와주파 시주타 지덥카 고공어타 튠부타 무소 튠규톰네 편제 튠마치크 무주블레데네 계급 탈계 동교 타용 체바타 토다 파르숨토 무주블레데네 정초토바 체크 슈세 나르괴 체와타 체덤 나르괴 덴디르 덴테 피제 최기 간내타 강내 타주 체크 좀제 응외레데네 계제 시주 타용 체바타 레튠카 덴디타 십자 용교로 텀진 체디 랑린타 미망 루규 제기 십시르 택토베 좀제 응외 후다 되고 시내도 나휴
1: 계시지계관계구제루튠타 티신 계시지계관계제유디카키 근구루튠소 슈유바시 디글레군에 비베니츠 중국 중앙 첩세주기 균례오윤 개용시주기 조시 왕후님키 지지응안인네 지지군님파라 신장토 덕심난유 콩키 당기 조진 좁게바 초춘 루튠 시진핑기 소신남외 당중앙기 돕제구제워 신장테니
2: 로규토기 콩비 투점 약슈수리바다 텐션 리뷰 호장 딜링 시듄다 미리카기 미마 대두 레준기 냠상은유 당기 금리 슈비에 중 창좀 주조 팅 시비에 공튼 락다르 퉁규 딩섭치바다 지접수지 시진핑기 신장 레둔고르기 송시에 개진기 공튼다 두렵사르베 당기 신장 경우에 텁주 라다르 퉁규치바규 신장 레둔기 지 믹세 탐보르 송하다 신장 윤진 대교에다 제와유베 자외 정신다 멍시 정신 푸베 정신제기 레둔라 모두 텀진 야부치바제기 토네 롱아젠기 철규 중업에 투급수 지조링로 팅럽젠기 신장 조준치베 곰덕 댐보식 보조로 구디동 그의시송유
1: 王国宁哈密冲击的和田色区团结组织马的社校族松巴的局势不接了德行南瓦的配备米利团结了凶灵加巴的天天的上街团结空白动巴人捏了点点新疆共瓦族军马的的三年娘子丁色的动瓦重组多起的蒙住了鬼的动瓦西林绝用了凶灵加巴所及内族天多南瓦马赛米利卡给来济满座的凶灵别的南域王国宁起 龙阿珍及车的军阿别退阁尼新疆及基座电铃的云人地区恩居的级别各自退阁一百的新疆空白的国主十四二百脱离别基座电铃了松永车就贴托的帕拉松土安唐布尔交巴的基座就用了松永的三对七八基座及全用电铃的连锁作为配角上部阿尔贝三点土东阁 中国美利集团作为都市及租地电动动画体新疆雷顿机托的帕拉松都开发了七八的中国美利集团作为都市组中了通讯约八的永座托别国内各地旅店动画美利团结亚团了各地动画接近拉达尔腾进亚不七八去路雷顿就用体沉重监督局部的凶灵家吧美利卡给盲作阿尔贝解决的定设备国内中文的别人娘们之间解决了各地动画
2: 탑중에 친구가 땡기 체대 신장기 뷰디 공배라 구디 동화다 신장기 캐주다 상자 땜배 팅럽전기 툴레마라 준바 다르교 럼뷰 벤주 규기 디베크 족준 교수 동화 제 체구 신장 후주 공배라 구디 교수 동화다 요주가 도리기 중재 사댄다 갸기 동화
1: 特别忙不脱呢，连续吃着加气的动物节气狗，人类了的呢，新疆姜娃的凶灵家伙的，新疆给老鼠的，他把都土里老鼠立把儿捏的，人类有个人养这空白了，规定当狗，祖军马的的，三年积极吃着军用吃把的，祖军马的的，三年初用呢，养这丁氏用娃的规定当的，退了设备，祖军马的，电送特送给上级设备，上面这把的出不起狗也是送药。
0: 李干杰，你们都得些不了皮皮。这个来看那边问你去，三年这个退出，到我周边才出年才一年拍了。被俄罗斯集团阶级学生给点选的了，阶级阶级主席选拔韩正奇，被俄罗斯人称之难行。明斯克尔卡索索罗被俄罗斯总统卢卡申科谈。总理托恩切，总理选拔唐波斯诺普科夫杰塔杰切拿去。卢卡申科塔杰切能够韩正奇。 主席习近平去，在这村镇南路举行那晚谈这，主席习近平谈总统卢卡申科也特别给你这话。中国塔被俄罗斯指挖，用牛的皮给亲爹，退南军去军用特别肉的周围，出在淘宝里去。中国消息，被俄罗斯敲打念头，做不到七天去，你这敲断这就军用谈，批准解决了些别水军上部台的动画。杰克尼比在超级忙对忙些点头动画接起的，中国塔被俄罗斯指挖谈，杰克尼比两来母体俄尼的丁氏的消息，批准了就各地动队越界送去。卢卡申科也，韩正了主席习近平了，在这村镇南路举行那座学院。 卢卡申科也，被俄罗斯呢，中国团南军去军用特区绕的谈，南面略给钞票超过一万块钱。被俄罗斯消息，俄罗斯中国派的直播的通勤七百台，中国小台突然中十多动画台，七十天平均一千七十七十多动画，我们两来顶十多动画，密码给在做军舰接起的，杰克尼比直播军舰没拍了，军车所空白出去了，各地动军日故实行越界送去。突然其他接着能够。 韩正奇，中国消息，被俄罗斯外企直挖批件动画摊，被俄罗斯外企廿来顶十多吨货，确实落点玉米线。去年被被塞脱北过年，预计南极严重期廿来去日期七八天，廿来去炸弹七十三八，军舰没法对盘。老党直接，克拉什比罗着去推门开边送军七八件一团天，生前七回，怎么了？在其点给人心暖个些送去。突然起起。 中国小企业绩长线长点了，送军车企业绩点被南北准备切牌了。被俄罗斯小企业采取安全需求谈，中国小企业提供客户为中央来定十多吨瓦糖，业绩七天肉来十多吨的。被俄罗斯谈中国团南军去军用特区肉的周围南屯军舰没牌了，配送所属当地越界送一把时。新罗普科夫塔接着能够韩正奇。 塔鲁尼，中国龙岩山军工业股组罗银牌，中国车企被俄罗斯车台批给给特区集团的兄弟兄弟，出现体外拖瓦塔，体外顶修电波，体外军区融化剂给两节给批给给帕尔康斯巴军舰没把的对贴，杰克尼被迷茫了，偏的体外也把军队越界送去。斯诺普科夫希。 被俄罗斯消息，中国桥的念头，杰克尼比走大街西屯开前，团结也不前的团列塔苏来索提供去，我们两来加起总队越界送去。曾经能人韩正谈，斯诺普科夫希，连图中国塔被俄罗斯团列塔，马就两来领地去，故此在过谈。俺们去冲着前部，中国路七东西北被俄罗斯七团结果路修过谈，这西子也送去。韩正去。 中国消息，目前被俄罗斯敲打拉萨南大街大堂几百摊，一段了电台平均直接七盘，批给给特区集团的兄弟家伙，鸟从叛乱期命运被毒品恶端盯上七盘，团里马叫俺们来加起动物借钱兑现。中国半途空白军用谈，出在土匪七角国一加起当地被俄罗斯催盘，怎么给黑不卡了？体外加起被冲在盘看谈，批给给苦个追究行。 中国塔被俄罗斯捷克尼比七十三从团来的给推测东查站，空袭也结果听见了修不谈，去年被开来去是由俄罗斯从团我车车门前的两列对门前看着南昌忙不下一把时，韩正给谈动，眼看前去多人了，没到春晚票不谈，被俄罗斯新来占据了，都是难下把时。那么确定的样的你的那种。
2: 有了批准的更多张，你的内推，谈到了今年的三十五的呢，中央农政局公布的今年的三九零两张的真实。
1: 这个内工呢，别别难做。 蔡国宁，来中央。

0: 먹지보이 중동 트럼프 가교와 어리 먹봉기 어리 샤규 투주기 추주 죽든네 고조데 이랜라 정송 정신 세르베 동디 당데 닌지콩 어리마기 아바지 닥젠기 테브르 넘르 둘룽 당외 튕긴라 옐렌로 유지 주유 산에디게 투주 지제 주닌기 토리 이랜 호주기 호르 무즈간 싱진기 샤규 서구도 실레케다 미나부소 추베 사자라 바게 테마 튕유 제군인 이란 분위기 이란기 차제 봉디 림부 토슈기 토네 전주 타다라 카데조베 처지 야부체 신시 주유 제군인 이스라엘 계속마기 직접 처주 변기 대공 이란라 제구 체바테 티베 시균 체시 티베 숙제 체베 동디 동지 처지 체바식 이마타 퇴종수 이스라엘 먹봉기 리바논기 격군당라 동디 동슈 모두 치로 동주 인시 주유 리바논 지배 초딘 뷰자라 자주 되내기 최고인 내주 배웠다나 진더순배 최니니네 진더초배 최고인 파라 이스라엘 리바논도 제국의 체배 최 미솜동 초기 특주지주 길람도 쇼르바다 미치직다 책동숨기 니슈 쓰지라 매균 포유 최고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교 레규 하마스의 진접에 팔레스타인 기쇼가다 동지 초기 캐로로 레고르디 링무치린 막잠족배 추든 추기 차가 치대기 내두망부태 당린 치 초배 주시딩유 막잠족배 추든기 투점 니버라 딜랑암 바르게 치 투민태 동지 초다 각대 계급 시디 우율 행가제기 이스라엘라 춘진 누된 제대 이스라엘라 추든의 계배 지주 참조도 조규마세 명예 주시다 투문기군진 당린 치도 조 투민라 라류유 제주유 최고인 염지 개조기 총지 고들리스이 이기 비디 의샤르 서구기 투법 라리앙자 차도 침바라 항상 중시타 제구 정말 네바르도 체마라 참조 체급하다 리버논다 이런 가샤 서구 제수 막잠조 규 추든라 네바르도 지송 강내 체급하다 명예 친지 태기 배준라 도시 동외 자주 긍중 매듬바 체급시 주유
1: 디글레군에 비외네 추 인지 지제부 최고인 비외 세잖아 인지타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타 노웨제 계급 초기 조르단 수위 농어소 팔레스타인기 망초라 동주타 동디 동베 튕기나 수겐키 덴드치 케 유타화 냠토 각동 체주 희시 덴유바시
0: 세가 넘어초 콘세선 유리년 주슈겐 바상 함라다 진지원디인 리젠겐 쿠르난겐 참주라지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be chizuyi, mu chi yishinze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u zhuwani, ngamji dende, yangcen shiki.
2: So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r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ikilige kunkamsa, siyamla zemlingi tirin khasan shibili zin shukuyin, ten di li zingi nangtun zo ni.
5: Xi Jinping ki jingzhe en tan chunmen na wei gor ta.
4: Xi Jinping ki changkuri yi nian juru to, cengkui zumi yi bie na wei goro.
5: Zhongkui Afrika ra, guo che za cha dong wei qitab sunwa li. Kwa la shibu pike ki gui nun sarba pi wei goro.
4: Nao lu mi man ki yun din sowe chui ki zhongkui pak cha ji bi goro.
5: Arab ki kaptan zhukui nyamlai ti, kwa la shibu lo lo nyamlai ki bi cun tu kyrbe goro.
4: Yiren ta yisre wara, dao shibin da du tu, mak tsam xia cun, si yun chi shu gi mok zhu lang bi goro so yin.
5: Xiamla tingdi li cengki nang tun si pcha nam sin shu.
4: Chita chubi ci yi gye nyingi chi zhu, zhungu zhuyang gi ji gyab shu ji, gi gyab gi zhu si Xi Jinping gi, ponya jin shu shan su zhu kang tu, Chang Korea Nye Zui Tang Gi Ji Gyeb Shuji, Gye Duyong Yuen Zhan Jing Zheng An Tan Jie Mui Nang Yuwa Shi. Xi Jinping Gi, Tuen Yuen Lo Duyong Gi Ji, Lari Yang Zidu Ndien Bi Pong Yang Tu Tsem Zhe Re Lip Gap, Nga Ra Ha Chang Gap Chung La, Ha Chang Ning Yuwa Shin Tu. Nga Ra Nye Lu Duyong Ji Gyeb Shuji Tan Lien Tu, Teng Di Tsem Zhe Ku Gap Su Sung Tu. Tuen Rup Sa Bi Zhong Gu Tan Chang Korea Yen Zhe Wei, Zi Rim Chu Gu Ta, Tep Ju Chi Duyong Le Xiong Nui Gim Nien. 중국탄 창쿠르 연주와 튜듄 듄규 투부타 콩비 티웨 치와 용어 치부타 기금니부타 기금니비 미만라 편디 티웨 리부 준바 서구탄 타나 점링 기시드 디니타 콩비 기치 리기 티웨 치완 빈디 유지 딘도 시진핑기 중국탄 창쿠르야 기금니니 콩젠 당긴고 치비 지초르 누기 기급 직총시 중국탄 창쿠르 예수균 자시니 초니뷰 직튠기 폭삼도 시타 베터 미핀토 자와 추유바타 루규기 멍시 섬타 첩시기 멍시 띵보 제슴긴 제타 탐부 유진 미름네 미르파라 자시 섬타 레완 지튠 소송 로리 치바지니 토도 파르섬토 중국탄 창쿠르 연제위 케주 응원세 퇴슈디시 계제 퇴법은 윤도 간지 총중 중국 당단 시슝키 중국 탄 창쿠르 예수균 자시라 체퇴 통진 치비 랑초 덴보로 유아동미시바타 로드윤 지기업 수지 진정은키 우치 치비 창쿠르 예지 소르누기 차샤라 로덴 규르밍아 갑규르 치바라 유아동미시바 중국 탄 창쿠르야 초 니뷰 튜무 케벤타 덥주기 쿠리우스 안보로 송겹 치비 최섬 덴보로 유아동미시지 낸드난도 시진핑기 피규른 요군 조신빈 점링기 로긴 균도근 듄토 초니뷰 토지 양더타 은지 치두 치괴바타 땅니타 기금니뷴 지위 피림춘에 로즈 냠리타 미지기 루규기 피해저 체면춘에 고급 탐진 치토 중국타 창쿠르 예수균 자시러 튜럽사빈 낭듄타 구슈 체문에니 기금니뷰 지소른 루기 차샤타 서구기 시드타 콤비 대원 지둔 딘빈 듄중 뒤 구시 딘도 시진핑기 중국탄 창쿠르 연저와 콤비 동규태 공자르 카시 되나와디 近年 토림조 니치도 체규 균형 체내 접시 대편주 이치집이 멍시 딘도 동근 체퇴은 구지비 탑주 니치니 중국탄 창쿠르 요와르긴 저외 상지 체슈티시 나라내 로드윤 지기업 수지타 덥주긴 지도 텀섭 균형 치디 중국탄 창쿠르 예저와 삼미치버라 토제 사브시도 립규로 니치 첸드유 타루니 중국탄 창쿠르 연자조 냠레 로지 칭이샹네 로 초주 랭은 콰르베 로인비 초니뷰 첸수 최고 섭게 니르구 땅니긴 제외

0: 马脑路以林古茶叶第二个侧面矛盾切巴丁，曲瑞多嘎尔第二栋马步西拉月，文件谈的片面图略别第二栋提大起定图，听着之前去路在堂前不西人去转行月，毕竟从开了组装去过新竹康去脑路路在店内南昌去三年头他们初中去跟古瓦陈建去。 南昌的三家人，没些人片面地亏是银币，所以牛津去了二中去刚爱养钱不月。我应该中国初级，四鹏康马罗年，没些店不随便去。他的二中去拆迁准备三家许多立柱签约金，我就签约不是。若中去新北路在店内第一车柜拿，起来那么准备，初对路在看他，穷够偏松去餐店路在他。 刚才不留他，提醒李拉昌为重大的指挥所参与的，明儿正忙定位刚才团村所领内，来人卡库林特别过来变新月。罗西的家族亲们罗亲，老罗沿了罗这路子老弟，因为呢，中国思想他弥漫了各种情绪个人，俺村你懂下面你是咋个了？每个人的事业路子真错切莫，你个人了。
1: 开的中国肉燃的大名次，俺村真多地点呢，热度不马上进行不是。脑路呢，干脆为西的干脆为所强行。六月凌晨西北参加雅乐，天天怎么连拖？三家群冲水给给可不成行了。民博的清晨夜段怎么连面？六在的内地谈着话，脑路能亏起三只忙不行，突然行不了，差点我端前边跟去多天去差多讲讲头脚呢，天个陪住东特车。
0: 三年级忙错，撇起我，该群群委村长头丢个月经，新来起是四星堂通知官别，闽南去军队村委扩迁偏木去，能住堂家村所镇出新了店内，跟着去过个月。老路凌晨去，龙路都吃别，爱我出个内，凌晨穷个地，七日子连谈这些级别，我们开心喜事。他的中馈马脚起来给跟苦路为爱我出个人不够贵联系，忙起我立住穷心心，可以内马带次，用到去出去堂门，阿当去准备出来了，龙龙头地边月了，出来能瑞去地规定托，推个马不谈，经过我不说拆大整年下不他，通托。老路几句悄悄公司，我说拉单本，安东尼说过吧。 因为那边南昌的规矩切不能松，脑路也七十年都农民能挣七八点，这边你去金融头东头不啦？铁蛋切不几多，坦白再讲，农头周围，现在家族亲们眼眶用作，江多女给出个把，六个月突然开心点，月季先有不是？你先看脑路也新增，阿的安去，三个月接着谈恋爱个。 中国滩俺们来继续切入谈话题，脑路也变焦了，可不起不准约。明儿俺村给可给变焦偏淡天，俺们却啥不许多，结果从没谈赢了。马文斌罗先生从这体外计划童年时也解决不是。脑路若家对中国雄策切莫话，瑞金去中国滩脑路也可不你玩，亲戚家属穷呢，罗尼啷怎么送卫生？却你给俺们吹谈，俺们准俺们就去给俺们路谈。
2: 过一趟江多，局长，这些托信忙错了偏吧。来嘛的呀，军队托不起给砸断了的呢。估计南京严重级别来袭的工地单位，从这有土扫特别有计算，又不是。俺们车组给车兵，也没是你辛苦。中国三个月一到建筑谈的几个，而中绕地这话题，平均进球谈，平均能死了铁军没几把。 你个那边几个都是多做不谈，瞧你不偏中给单位开边谈这话有别那段贴，他的派出所托罗定九十名啊偏中加不九十几个月，而中你们那天可能是比老早几个不卡给你们那个别中段九十月几送不是，要么是他罗你中国谈二十几个不二的亲戚这话做呢，罗端就考虑罗是应别，瞧你不中九十七个别普遍给绕定这话做九十学生月。 中国大二级个部门的年龄提，开边可能天天三十七八十名吧，长下个批件绕定这文组局的明年，批件中心被几个不了，怕了牛给库个忙都东局提日子送不进。中国大一级给太大，所以是变成了从端年龄开始，估计咱们今年中南站别想念。
1: 야마시 규지람지 냠중기 최고타 기급가기 피해계특준지 뒤딩섭치디 어중 냠레티 수균기 총돈에 커주탄 직딘 포르규탄 미터브징뉴 뉴규장마 청시진기 초규로 속인 뒤지 켜공수 균체매발의 야기동규로 군디동규 지지 송파심 야마시 규지람지기 좀시호 어중 냠레레 어렵기급기 서법기 특준내법티 응응을 진진기 변조로타 피해계기 진탄도 교류 초니뷰 냠도 준비 초거타 냠레쿠 짐주 차갸 소진 말라지기 어렵기금디니 사공 송된타 마죠 기지 코주 코지지기 대내 캐진시돈 유규로 로람치신 유지 송바시 야마시 규지람지 냠중기 최고 편주 진주 체유 멍시를 치바타 니기 니비 믹세도 송디 규지람지기 좀시워 어중 냠레기 퇴레 냠지 딩섭을 군디 눈딘당워타 서구기 균두 피계를 람디 체내 편준 지두기 피계 체시구유 어렵기급내 랑의 피계기 구역고타 덥주 믹스를 시내 피해추내 편부 딘디 토브체디 콜레시뷰 변조로 내단 추기 내법 나르베 토로동 구유시스마시 야마시 어중기 라단 지내 튜럽 사바르 초비 어중기 랭완지둔 초부 뒤신 유바 티토니 초니뷰 튜무 피해기를 군디 동화타 유린 딘리타 타르게 용어 치비 튜무기 섬두용의 유라 기급칸에 조리 딘자타 뉴규 딘자 넘시 균도 청진진기 초규로 균두 피해에서 퀄리시뷰 정신기 젠로라 카디에 지어봐라 차주기 줍지양체 유지선바시 야마시 믹수가르네 달려다왕아비 체직인인송 중규 에비지기 친지저와 주비 기급 흥업중앙섬라 고제 자차기 체덥 초용내 락다르체유 꼴링유 공기 팅급 송경진로기 초론 체론조의 겸중호 고제창야당화티 FG기 감자체모르 내비 어렵기급기 킬레카지 중구의 촘르체모르 슈규로 로람톱니 사내대기 소례진의 규모탭규타 레슈기 구급두규만세 콜레시뷰 호조기급기 변조로 청두인냠레를 슝뉴탭규 리지송바시 야마시 어중기 슈뉴 베리를 슝뉴기 유구자체바타 공기 슈누춘 중규로 춘기 유비에 초니뷰 슈누 펜즈윈와르기 직내 춘의 로주 도린체 유저와유 슈누 로주타 어중기 루규직내기 낭둔 서무송지치치 초니부 튜무토 타르게 용규로 군디동규로 펜도유라 티웨 외동초위 어중 자조기 류사부야 종통의 지치 송바진
0: 예찰 이렌탄 이스레와 어르탄 이스레 이렌제와 다와시베 다두토 망참샤춘 키시균치슈이키 멘다갸리체규 이렌 이슬람 사치송마키 예차 이스레키 카빈디 람폰디제티 이렌사콩기 믹빈러제구체 유지세유타 대제 이스레키 송마키 먹텁넘주 주라카세타네 이렌키 누규탄 우규기 망툰 믹빈러동디다와타 대난 특주국 소말라타 이젠 훈욱규기 마호샤호르토유비 도눔지그르소레기 초두말라추유제세유 년디광모 이젠 이슬람 사지송마키 이스레키 카마딘시망부타 하이파로유비 소레지구르 동디동교 캡자체유 이스레탄 이젠와 먹초격신 예멘 후세차체기 이스레 우규기 야바스구기 미빈망보로 푼디 핀동체유제세부타 이스라엘의 소마키 레바논의 핀동체베 폰디 숨시도 중화타 대난기 폰디니 이스라엘의 악콩수 말립콩 가바타 폰디 신시 이스라엘의 멍민인 잠토 롱유지 시도 이란 차제봉디 중앙 지켜칸키 닌티라 이스라엘의 니차 레바논 로규타 벨로티 로규토 비웨 망툰 차주르 구일린 로지 이란 차제도슈기 르고디 망툰 차주 죽지 유지 시유시 이스라엘 년조르키 토른 뷔지시키 계제장디 어리중통 티룬뷰 랑체다 이스라엘키 이렌러 네급 동대동참 조교 인시 시바타 네주비웨나 탱디제군니 어리먹봉키 중야먹지강타 쾅용네 툰조르체유바만세 어리먹봉키 이렌키 제구 폰디국배 자주나슈 유지세유바시 싱글링게 콘셀리체인 년중슈켄 미마갸조라탄조가인 李前景困难开，全部自己拉屎。下面要听见的模特，中央龙庭年轻几个来看，拍个车轮头，规矩区别，李前显得那新旧难说。电台里，开上去睡觉订阅。
1: 巴西港给这年安大的协议呢，就是吞玉潭，西皮的给车阵三不同突变，落地不能桥。
2: 在我对讲吧，恰当而且勇敢准备呢，地坛里也偏到越水，
0: 地坛里开展起小波都有。
3: 谢啦，这边这里啊，恐怕加倍的人呢，最近落地用途不止。
1: 来个都得

제 토루시나 사지 등의토 로마디이거 두세 문체와 생효지두 이마토와나 매매바도 안탄차차고니 로용 예지 디니니다 뉴디이거 거치와나 로용거 두세대 조민바 베젠 이로가 타히다 조제시 던지인디 뉴디이거 야쇼쇼나 다 로용거 탈람데 야모마제 니킹거 듬바 닌디 고라 히토디기 초마 니버도 닌디 요기신가 담메나 요치 추제 선조 시시 닌디 요토고 로마가 치시나 야몬조 토시 로치라 닌딩가 닌토시 치노 소나 시제 데마메 히메메나 양 쇼친데 닌딩가 저토시 루용이나 닌딩가 예히시 루제이나 닌딩가 쯤어지 히시 Tantanriyandu nintinga leka lihi, loyong ihi, zimu zihi, loyong ihi na nyuudaga luisindu loyong la pimpa chenpu tosi shi. Tantanriyandu ngola hitu di yichoma gege la da mokiga chikhingasna nintinga ni nroga hinga ho. Tina nambado lo chung chubo chumo yo da ngo la nga ka nyo yo ka yung zhi la heba hyo ka juchin da chanchi yimi kwa da jihilin him.

0: 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的老师们都是我们
1: 시비 중담
0: 시비 중담 로촌 주부 주모야다 드랑가 시비 중담 휴지 뒤쳐놓으라 나가 지기라 지신 댐비 무채 조도가 중통통 맞아 희지힌 기부제 종카라 친거 사인도 주노 초마 롱거 뿐이라 고향제시 드니니 기부 종스시 특지 부충아뜨거 세노상드두 당아뜨송 보사제시 초와 쉐디모여시 레디 나가 아쿠드 자총여시 뇨주여시 등지인드 초아카라 강아 동시 제와나 거가 파가종라 괴토가 주노니 세가다 아쿠드라 제지가 타지시 레디 타코 등지시 제나 아쿠가 되게 부자님가 내로이 마리진시 다네니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타 타비토에 디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딘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다틱 딘지지 다야 자와데서 랑라 아니마 고런 타자 그거니 아니 르마기노마 카세 그 돈은 잡아신데 봐 뭐다 된제 차대 봐리 된제 인디라 나도 벤주 효지 기반한 게 이제 그냥 다지지 비게 된지 아니 문용하지 여봐 데서게요 아니 베이지 다지지 봐 페진조알라 다섯도 메비기 니바 템바데 희망게 바지 차리오레스 되니 다 대소로 추 돈라보지 제야바이나 아 베이지 다지기 페네따라 쇼 돈고존로 돈라보지 제야바이나 베이지 다지지 비숑베따라 자위 찬이 가서 디러 나가 토니 야 아니 돔제난 지금도 우스 디러 나보데 가레 세마이나 지 디레 듄비 응에지 아 드니 향용크 자주 이게 가깝스 어찌르지나 아 드니 베이지 아니 예게당 다지그다 슝페지 되는 거는 뒤로 담으라 버리지 단도 등상 기바 망치 가지기 따와 내리지 얘기하리 벤저 드니 향유군 라족이 얘기 네게 이제게 얘기 때 졸로기 얘기서 나 라족이 얘기 많이 봐 아니 냥기 얘기 다 보고 라족이 얘기 봐 뭐 된적이 얘기 지어 버리겠어 연결 하바도 다 벤치 찰벨 아 드니 라소바 된적이 가서라다 베시 돈적이 된적이 다 이게 여 버리스 된 라족이 얘기 되는 여 버리스 대인들 너 답변 좀 많이나 아 뒤는 담보시 뒤 가서라 답이게 리용 그런 게 차니 얘기 봐이나 아다 벤치 리용 대 하장 그다 답이죠 뭐 된적이 되게 차지요리스 대인들 네게 다 얘기 되고 또 벤치 리용나 향디셔 봐 되는 뒤를 님바도 처리잖아 다 뒤에 님바 그 진이 아니 베스북 되게 되게 받으시 다 뒤 가서라 아 아니 퇴무가 다 자주 얘기 아 사드 되바 당 대단냐들 다 자리비기 된지 Santani Sorshi big jar between Jenzeba, Tenechkar, Tinel. That Tikan Dutabal and Sambayana, Tai Chani, Pentan, Penny in the Totambo, Dontushua, the Ranger Ranger, any Ringu Deni in the Kuru. Nyanji, shouldn't be Tenek tickets, Tina, Pembe, don't do the Nyanji tickets, it is. A Tandig, Tedan Java, Gondheba, any Jajopani, Teni Niji Chimbo, Zandel, Sherat Oji Chimbo, Lassoban, the Sudeta ticket. 닉 나는 슈데베게 텐제게다 다티고 텐지레 테레스마테 다 베스비 티가시 디가스란 촌바니나다 아 로체르진 자몰라서 바티소고 어 키사치 스마텐 제바다 데네 렌옌데 아 아니 사멘라서 바티소고 선다지 레바 짬비케 응고츠바시 다 선다라 제레잖아 아니 당한 가서 히디베게 다 선다지 레바가 나다 토마티소데 어 단 디가스르 슌두 어 선다진 제바톤 비고츠 니 아니 제게다 충보 예처거다 이즈부 윤우라서 대소데 다르니 아다 선다데다 페진로릭 된적 티케지 데인들 디레 딤바 진 페스비게 티겐들 땅 안서 페이지 아니 게이당 아 다르지만도 코로 깡러보지 추비게 티케레 데니 페스비게 티케라다 랭게데 페진로릭 티케 어 된적 키도 데니 예바데 체레잖아다 녀레그 티케 다 디레 제스게 진이 아니 디레 녀셰 그질 오 디파르틀라 아 아니 랭겐데 체레세딜 베스베 토아 데니 라얀타 아 벤칸 찌존라보지 차 자니 아니 선주바다 단죽 레바타 데라 체니시비게 루소다 하장다 자세데 데비게 데런데니지 차두 근데 다 데랄란 쳔바니나타 아 다 디레니기 디체는 곳에다 다다마르고 받으라 다 슈소르니우지 데게 넣다 다 네게 노나 자위 차니 아 소준지 다티기 힌주시에도나 소준그 다티란 체니시에도 대당 아니 딘상그 딘레그다 린세사바 깨다리바 딘레그 깨다리바 그 아니 힌주시에도나 딘레그 깨다리바 그 다티나 딘 레히 제단 라소바 텐제그다 딘레랑인그 힌주다 타나마보지 다 소준지 다티 다 힌주시에도나 체니시에도나 소바 나디 순제그 돈이 다 베이지 드니 이게다 영계 사바도 베지 다체도 전경도 제거된다. 내려지는 얘기입니다. 내려게 되게 나오지 기대어레스. 어떤 디그 논라 메시지 쉐기 바지 친도세들. 시당 칼로 게 쇼와다. 아니 전게 깨텔라 뚜비게 이게 사도 지바다. 아니 게 니제 다체게 친이테소 데 아니 전게도 쇼돈제니 아니 고런단된 바. 아니 말아창와. 아니 깡리비고니. 아니 다체비게 용. 다체비게 데소 쇼. 진짜 이반이자 데초고 노나 나조 시기지 친도지나 디레든 페진조 쇼초는 교동로 위어리 데인들 먹은 대신 잔다다 아 데니 깨차 시에동 조 콘솔라서 마보지 교동조 왕기 나조지 깨단 얘기다 다테데 소라야 아니 디레드 템이고니 콜라 조안 데니

마찬 송레 소졸라 안진 메냐 타티베 메체 다르부 축닥사 여능 땡코 띵코라 데 축닥레라 축풍레 딩고 촌맹라 이풍다 로저르 탐케 송케야 링컬 땡바 달레시 신좀 이양케 리바라 양좀 샘타 갈레시 봄방 데치 라바네 도르카나라 드베시 축닥 다심 안두베 링카르보 파티 단다톤 쳇더군 디베 토와타 나 하데 쫌베 데믹타 쳇잠닝 쫌베 파울라 메케 토토베 르메테 링카르보 테바 드두지 탐보 쮸케 데발라 데촌 고부 링상사 링상 템베 흉타 마율 링상 맹도타 라타 뽕게 사네소 사제 예소 데포타 룸베 사테 데즈크차 데즈 리게 몰람테 토미 파르케 몰람테 냐베캬싱 냐싱타 파르베 음베 촐람타 미베 장중 토톱라 데바 소스 민토라 무푸 파르 땡카르타 마절 몰라 땡드르타 율레 데콘 세직토 율직라 율라 미치 율레 툭지 동로테 땡바타라 버직슌 닐란 피게 온라다 다그라 타소 게베유 메윤르베 로동라 유주 메시 땡바타 땡는 차바 까르부티 화엘롱테 안보타 링카르 까르부 주든데 파르게니시 간조르타 토톱 단더 녜총라 파우닝토 주탄데 야조르예 긴코라 르저츠나 르싱라 노르시세나 모드트 테르신조베 링레지 달레 타마르 쳔가테 툭리 쳔부 토톱게 유르게테베 고숭지 위선르게 땡드소 초충숭메 카르타테 르시에리라 딱파톤 예다파오 닌튜티 숭상레게 디벨라 사샤덴지 안탑규 마균칸도 톡제네 룽티카베 투곰라 도레간라 더베르타 카티파티 레레코 달랭카르보 파티 숨조테 곤두벤 조돈 땡카르야 퍼센토 야차 히르라 안트폰타모 고사지 타 안테톤 달레 긴코르퓨 세르베 폰시 님밤라 세담 코비 안샤타 세톤 세르베 폰지토 함비 안 파르총라 샹릭 퉁비 고사라 함비 데베 땡카르지 메시르신 타파라 장동 닝토 마상데 숭주르베 대송군 멤바자자 쇼르둑라 멤소 닝지 땡콩기 멤베시카르 장다샤 사베톱지 신초라 멤폰 싱핑 야르보타 랭키카베 땡바타 잠능 멘저 땡더송 열릉 트럭베 긴코르타 나리 타르지 나타지 데섬쇼파투 퉁코리 데바군리 숭파네 도토파유 숙숨케 젠진이레파 답쇼르금 랭상니폰 동리시 무푸르주 팔레트 파루이마루 땡카르테 유기 링상 라바샤 유르긴 땡베 깨다테 깨톱레리 기베레 하링아베 르브신테 레킹 메유 로동라 툭준 천리 나다테 드르앙데 드르샤르세 산지 땡베 라룸라 로종 드베 힝네라 타페 넹라 르미토 강상 때딩 오드블라 우르긴 뻬마 중네게 사람 로베 르세히 오드브테르케 도시우타 쇼키 지시 쇼지리 오드브테르슈 레레라 Serap terke, sanfuya. Duke, mata, anketin, soğuyet dörü, tarbiye tü. Menem tayi, rüyün dikken, karba yomdor, duke kin. Sayyip mantuk, yolanla, ngagu kogu, pungtiyeti, yonor, zonzin, cibiye tü. Yanur çela, meşorbe, dedan anke, godamca. Dedan, tutup, nüfati, mayur linke, rabala. Hayi kuvve, getonpü, hayi peto, karba otan. Lüye lonşu, denlanza, lütuk sama, yontinda. Parke kegon, Rekwaate, mtuk choro, yarbota. Yulet nabir, jipon la, dandr singsin, yarbota. Tembe tube, kartobli, nabar trakbe, kedosa, mengle kesar, yarbota. Trakpon toto, khoroka, anrak dorje, tsegerta. Hewa legi, rodon la, kesar, norbe, randuita. Cinzi yanda, norbe la, singsin singe, ratenji. Talen karbo tembe, jinko la, gu kibin rodon, ngetzen la, gu konkon sobe, rupsin tan, Pa da la trabe, ten kantong. Yir sane re da, doksu la, dupsin re di, jinko la, kontung ba, di ba, na sok te, kesar ling la ma chong kong, tabo ten kar, rungu chi, darkab ling si, ten ba la, tashung da shung, kashin du, nande ling san, ten ba tar. Parka labo, kesar te, meyurum kam la, ma chi kong, shida, do si, za dung zon, lo fong kashi, ling ben du, ling si nga, nga si, nga dar si, yarkam kong la, cha ba la, trafo yulin, nambargi, tonsong kunla, chabasi, tenay lingsi, tenbata, yudum chabbe, lorgu di, rodon, kunla, chabata, nambar yulin, jibata, dengo chakke, zabata, jumsin chabba, tenay to.

0: 지줄 콩가 지바 나바나 긴소 콩도 로량 긴베 다종 때네 지줄 콩 제지 지바라다 라동 롱거자 칼로와동 몬지 칸들동 자랑 야랑 란더 제자 칼로와동 혀여와 총래동 네거 혀여 레레자 문나수 다나 짐바라 윤년던 로와동 자코 츠노다 네거던 로와 문나제예
1: 제진 촙솜제 셔초 초이 도괴치 트레나 난츠 존이 니캬싱 기텐라 심고 셰바라 나니 곰싱요 존케 존라 링키 시 은요
2: 메로도 샤위 존이 데 마이벌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코 쇼뉴나 난치 셔초 젠 존당 뛴당데 장니 히자 뛰어넘히 쫀낭대라 난주시 은유
1: 다다 체롱크 툴라 워자동 꼴리치위 나완둥나 랭키 코스머 용니 롱크 롱라 히비 킬름들라 쫑잠 세동 잠링 최대한 전속치 배위 힘주 니크히그노 잠링 머리 용자 쫑보트 전혀 못제지지니 못기글라 생각 예진제 강이 체신 여제 커요
2: 데나 장보다 안기 장히 갈라인데 생각 마치토 니메 반지도 자힘비 멈망피 네당이 나치 삼벌 세나 여비 쿠보다 동을 초고 대다 제케 즈싱아 추미 떠나 자네 윤제기 당조제지 상시
1: 원종 跟蒙博希拉独了送就没把的独日同随身就没当我嘎啦应的可对没被都听蒙博希让个人啦嘎为连把应顶着这参考日比罗本佛罗埃迪参考地通啦参与特别的压约的参考地通见解对南民用累了尊严你可就没那么这位中国人
2: 等到等你来把这桌子呢你听得了刚刚进去小娃言行没给送月文讲你给那小姐作为侄子的探及这一件让个这位咱们不出当怕妈病气给你落干难的人机把他人都信了家如果进把大病现的接得下啊生活日比罗本一直来应的得送月的
1: Rōni chī kādūk tīngkī shēkēntē, shēyū kūyū sōjē shēntē tā māyīn pārā, Rōni kīkbō yīn. Gāngzā sō yīn yōn, Rōn lā cāngbī cōmī shētāpī, dēm chū yuē jē sōng yuē.
2: Rī tē, māyī mā cī shētāng jē rāng lī mē bā kā lā yīn. Ngān chī yīn jē tōng nā lān jī bī ū chō shē jū tē yā nē,
1: 让给让那年纪大相比连接胸膛对我们心胸一般呢早晚你独就没把等着干你一点就能懂人切之龙里让给让了心胸这就得应了你听得了心胸这碰卡皮皮碰卡眼也给你装美爹呢
2: 格里伊奇当格里小娜格里孙娜所得的参马总结帮的隧道让给让了宁杰东下差越南俺最印尼俺最宁的都比咱们不出动帕马本切格里罗卡索下差东相接相同让给让了俺及人家的能当奇迹不出错了那位俺及第一印度让给让了学员马日格里伊阿姨 소나루
1: 돌나
2: 디테레니소 소아치다 제진치야 랑세 랑나왕위 세라 고차치니 롱케 롱라 닌제다 롱케 롱니 샹치 숑군조로 센칸 최디나 돈하나오디 센칸 최디자 자와시비 대탕거 让你当，대탕거 시초 증거。

조남초 늘라시리다 디탕가 히시고디신조 차와키위가스 기니사쿠니바남 실한쥬엔바르가위 깜빈즈모나 실랑웨바라 도다 체마다블라 돌라보유 옌아다둔 두장기무디 시파라 사조람바다 디에디니 마손쥬위 닌카키위 디나 기니사쿠니 깜바포위 주친히인비 디에게드라 응고시 그타 가히진 게니 차강아키라 춘진강리시그 기니사쿠니 깜바포와 응고시나 기니사쿠니 바난지 니바라 히그바나 멘비가히 차강아캬 레브라 춘진시제디 디도도 차강아키 난체현니 선토릉괴바다 디다 디스 야샤라 따제시디 멘지딘츠 게그미라 다그 yin tama gyö gantho shi di tama tina cha cha kun di gambi ma rewa ang shi si pa tang. Nini, gambara mi shun ti su mi yu ba shi gu. Jini sa ku ni gambara po du jia, tumi ka la, gang la zhi pa tang, kai chi za pa da bu,

0: 송가 집 매발 다능한 데 정대대 송가 계획이 쪼개든데 숨질이 유마가 나도 장한 데 정진한 걸 내잖아 더 매발든데 송
1: 드디 송서 텐서
0: 사사 죽어
1: 아는 드네 사사 죽어
0: 사사 죽어 사사 송 텐지 텐가 좀 님은 텐지 라스리고
1: 나도 나가 저 단단한
0: 좀 신어 봐 단다 로자 좀 마용세 어 장비 치드는 말랑가
1: 겸시위볼
0: 지조르로 삼릴로스 세리 야한테 봐 속아 속이 전주부다 도만에 우진데 배제 먼저 정조라 이마 갸담비게디 지조르로 삼릴로스 세 추송을 이게 나오거나 저베 어 가르제 망조리 삼동에 약보스르체 삼릴로스 갸에네다 강스치데네 다 로고제에네다 전주 어
1: 당나
0: 시즌에서 레코머리 또 늘지 어 겐진킬레 걸지 고저체니 대베쿠주 쿠쿠데바버트 도첸다 직겐진레 그다 계속 성가는데 님도
1: 파스티 겐진도 가르난 건데
0: 근데 뒤에가 저기 와서 뒤에 신규레 그다 밤을 장스러 대신 파서 올해를 단 주진 교진에 전에 자다 아담 소진데 남자는 챔스 개미도가 시부스 매월 얘도 겸에 좀에 찍도 안에 겐진기 내거든 조회직 짐시 망주 친제 아 이게 계급 기변마 어 죽진기 남자는 한다든 동시 체르 선 어디 체제 디디네디 원질랑고 겐진도 봐라 직 펜데 슈처스지 도체도스
1: 나서
0: 아직 니기 벤조 어 디스타 김장이 더 동고 당비 라마스 지얼벌 아직 라마드 봐 담에 게 원장제도 교회나야 좀 배선주체
1: 또
0: 신주 나서디 디디네 전화 하장기 개체불실 또 세니 신주 나서기 내가디 개체불치다 섬리가 딘데지 코스 진네 구유기 송교 레벨 봐 이네 장고의 변조 폐기에 돌쳐잖아. 디디미 마시다 계급 진대면 너리 도세 숙첩이 할때 견주미 장이 나오간지 재미하고 예비게 변조서다 지화서를 얘는면 더 근주면 주제야 말로 나도 저서 니 대표이나 다디디 소세터는 소소터 그랬지
1: 아
0: 시지르 기타도 세 근데 왜 이게 삼로를 디야고요 직 농민은 로이기 만조기 리슈치스 야불체 다조르디 어 뒤지 역시디 신조 나스제디 됐어 지가 진짜 니비 답슈네 제 다 시비샤샤츠 다니
1: 삼즈므르치 어디 난다 만조

0: 我们的老乡主播主播有的打算七千年新别连前的呢北中龙青年青里空康基龙青节是别蓝一级别连前天时我还是想着赢下了门庭我给连前年说
1: 시비중담
2: 시비중담
0: 罗中主播周末也的德仁哥西北中南学习的村农啦我个七一啦在新电笔没在做多个中通通嘛这黑的行 기부제 종카라 친거 사인도 주노 초마 롱거 뿐이라 고향제시 드니니 기부 종스시 더그지 부충아더거 세노 사는데 당아더송 보사제시 초와 쉐디모여시 레디 나가 아쿠드 자총여시 뇨주여시 등재인데 초아카라 강을 동시 채워나 거가 파가종라 괴토가 주노니 세가다 아쿠드라 제지가 타지시 레디 타코 등재시지나 아쿠가 되게 부자님가 내로이 마레진시 다네네 버터가 로로소소라 괴토가 자라 세가 코아나 칼리 칼리시오나 친라 아쿠가 저노라 시시 호마 기미네 유토가 아쿠데가 사와나 나다 손다 친총 신찰레지 묘주 요지 종사 총 요시 지마가 초알라 다강아 쳇토마지 제데 당아가 현이자 먹게는 거나시 던데인데 다코 흉마 나마리 有就说一个人，但是呢，人就什么个错了，刚刚拍起同时听完呢，人人说说个，加了骨头的很浓，黑疙瘩，黑腻的了，这就他这些，这的阿古这个啥弄弄了，但阿个这是真的呢，黑腻个，人是嘛这听完呢，人的阿古这个拍个中了骨头个，就听浓的黑疙瘩呢，听了黑腻的个，就弄了，过了些伤心。 효바 코니다 조롱수수가 조롱란조디 파고구토가 조디기 판요문가 라운디 코니가 세노라 차노자모롱시 데니니오 부충하다가 첸제라 아고다가 조롱라 파고구토가 자라 히가다 코안나 시인지송시 사유린데바라 아고다가 부충하다가 조롱라 자라 시용리 토스고 Tenreyindu koninka patsa rungrung susuka jalada pa hisa hiyina reyundu koning singgu chimu trangu tausi koninka mela chujakoa na pyunchi tawa na utisi Tenreyindu zon bote ninka chin kahashi mazi Tenreyindu tumuntu koning nyabu la pama ka hyugya ka sakintiki danya ije ka taji si 这不穿穿越的最新电笔个没在做图个中的呢一是让这盲穿图的车全部这么有图个中间是不必等你平时躺完了我下个下架的起码这是三轮节你出街的你觉得有谁最新个修图个没在的呢等我妈电视电图个没在这是最新都看着图个没在这是过

0: 버지 용단 좀블링 책 좀블링 그냥만 버지 처럼 거기에 다다 세기 반다는 버종 농신 인칭리 공자 건기 농신제
1: 让世界倾听西藏的声音，让西藏感受世界的脉搏。您正在收听的是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话广播。
2: Tibet Radio and TV Station。
3: 有那么做，将来这只小比绿叶的呢，露珠伯母写比绿叶的你，绿叶没有忘记个写在露珠伯母之端呢，露珠伯母里面这些句当当脏个健康，提醒亚洲及学生说了，对样不约。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대다 차지 제적계자 롱지자 자드시에터지 요비 제나비 루지도 문세가만 퍼질라 나주니 타바니 가스시지 야 조바나바 다드리가 롱친 카버 소야 린세 노나 조모 자버도 세가 조보 산저도 로자니마 소지 자드자르시 요비 제나바 나주 린세 나쇼버 가스시지니고 야당은라 조모자바지어 드링아츠 신주 탄지라 동위르지 아진 조모 시바디 냐드제니고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